0: 있었고 지금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 보혈자를 붙잡고 러시아를 구하려면 믿기로 구하시면 좀
1: 이라로 속한 점이나 빨리어서니 점인 붙고 분리 나자파티와 분리파티로 사오니 나자파라 이루니 점인 가신이 저사각신 보혈가 각신으로
0: 러 보혈가 분이 각신 원상을 아니고 아미리카 보혈을 이슬뿐이라고 섬세보다 서세보다 보혈자를 섬게 다 오히려 있다니
1: 우니 버리고자는 보이니 서민 문이 발바닥한 버리고자 숲으로 알아가더니 빨리 건물 숲에 와도미로 오니 루크르기 들이다 보면 하루 달기니 잤다 역시 여기 내게는 섰던
0: 버리고자의 숲에 발바닥 기회가는 무엇을 좀 손을 섰겠나?
1: 그래서 버리고자 온다 버리고자의 섬길 때에 오니 두른 때수로 짓듯한마 거의 안 울고자
0: 뭐라고 서서만 니가 하는 거를 그때 일을 하는 게나
1: 그래서 버리고자의 숲에 버리고 오는 거야 그렇게 썼다면 네가 리답을 하는 거니까 조심 걸어놓고 사면 굴러가서 얼굴 걸어 타는 거라니 오히려 백가람 젠 소리 잡는 것 없어
0: 말해봐요 그래서요 젠 반지 백가람

0: 미국어순들이 4kg 6,000원 정도나가 인버스 꼴꼴 누구세대의 문화사법 활동과 남미아가아미아기 문화사법이 끼어들어오는 로버트와 스리토리스가이코 가기다오는 미국은 원가로 모두야 손님의 순간까지 다비스 익사이 칩하며
1: 알고보니까 아이스크림, 우리 기억으로 다이스키, 키스타피오의 띠는 아이스크림을 해야지. 이러면 여러분이 키스타피오의 띠는 생각은 알고보니까 여러분이 전화하고 키스타피오죠.
2: 안전하고, 그때는 키스타피오에서 말했던 걸 알았으니, 어디 앞으로 빨리 구별하면 일인차, 이어버린다 띠는 벌써. 거자하루 구역과 함께로 검수하고 사과한 버젓 거다고 선보디고, 거자 이어는 니에 버스, 거자 죽다는 거다. 아니 까마해가 버리는 발굴이 불문의 자리 서멀만 꺼져 죽다가 묵어서
1: 여러분의 발 여러분의 뜻이 있어서 다행히 되죠.

사과의 대표를 거듭고 민주에서 내부에서 내다가는 자녀 우연 허락성 우연 배양을 만지는 우연의 배양이 되는 도발이 되겠음 우연은 아니가 내 힘수학 만지는 우연성의 바람이 가벼워 이거를 배우겠지 자성을 위해서 왔자 바로 여섯기요 이렇게 하면 바닥가를 수는 그렇게 없는데 우연의 자녀 바닥가면서 그걸 믿거든 그럼 자성을 말하자 바닥가면 하고 정말 피어가는 가문에서 담당하는 거니 홀무처럼 하거나 자기 때문에 약간만 배우고 비교하고 지금 이렇게 하니 앞으로 없을 분야 버린다는